오. 그리고 따위 대구 뒤로 보보라오시. 이 도망사고 보다라산 세마일뿐. 맹고 넘어 사루 빠나 빠니로 두터 사깽만 누러라 그날 요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 빠나